0: 난 나의 무예
1: 나의 무예
0: 우리는 Jesus Christ 나라도 위 에피니 난 사도스 너 sorry 어서오지 마 예능과제
1: 예능과제
0: 어서오지 마 야야를 싸